야야 즉 이나스 터바야 터바니나 송주인 주인불 기답 클로 주인불 오래라 로종야 주인불 우나서 터바니 터바니 유지 내랍셔 송주나 투주 이직 된다도 어디입니다 삼바니나 투차로 숙지 지랑 셈내가 삼로통이야 고민 유지셔 삼바니 고민이나 또 내랍과 투 멜롱세 동 이직 숙지 셈내가 삼로통 삼로통서로 숙지 따랑세 락렌 따르주 practice 해 주셔 공부하니 좀 이제 세 두준 옷 찍제 브레브레 걸어줌 투삼 곰 여월라 투삼 곰숨니 옷숨제 나 퇴바야고수 퇴바니나 listening to the teachings 송전하셔 내랍세 년주 reading the books 어디 기답 클로주 삼바니 거치 이제 쇼그제 셈내가 contemplation 예임 English다 삼노통나지 이제 곰니나 meditation 야야 랑레냐 유지 시신이 고제 문호이나 냐옴 시신이 고제 셈샤 딱딱도 문호이나 이나스 기답 고 클로네 롭종 고디 야고이네 시 야고이네 살아데 수염 신데 숙제 문호쇼님 로들 분비 출신도 로들냐나 다다 오소 로들냐 고제 지단 로들냐 고제 본바 빼나 보망어도 포통어도 넘버다 고데 누이나 이직 샵 되바냐나 캡지 이건 되수고 노이나 월라 은나가 치라 즉다 시로고 이네 살아데 소염신데 숙제 티로 문어 쇼게임에 모두도 쇼님이시거든요 로델 봄비 출신도 템발레네 데미네 살로 숙제 빼나 다당가로 저 클래스카리 클래스카리 클래스카 춘주 쇼모 루지 마르 콜로 콜로보 셈제 자적 자 탐바 오주 춘주 쇼모시 삼모통 야야 내가 샤만나시 삼모통 쓰고 이나 시신 문어메다 시신 넘버 다워드 문어메 तो चलो चलो चलो ग्रंजे रायम शिने कंडा थिलु नेलु शुक्जे काम आचर ना उससे पंबांग तो दे ने आच्छी मुसुंग तो दे इम्नियो तो दें देवा चेंडाने चंबो लुने दुमायांस शेशी में भी क्यों चाबे तुम्हें न्यो बच्चा बच्चों रुस्ता ता चुरुम सुंगे दे ना न्यागुम ता चुरुम नंबर दावदे सुंगे संब सुगनो इना पैना जवा Ubasaga Ubasagi name, Kenyang Domango de Shuso, Changesum Domango de Shuya, that Tomba Shubur Sungjo name, Yaurum Chimar Kanandum, Jixemna Utanya Temane or Yachang Maton Yusamala, so Maji, the Sochu Bonga, Luke Mijavana Ponjo Imorella. But Nakambo Yayasam, that Shishin Shubuji, Sungjo and Grace, Kemgaon, Torge, Surge Yabur, that same Shishin Jibaja Mayawina, Nakilen Yago, Domba Longsu. Mambu ti ulaya yunyo. Orela, utmodo, the killing yatsaraj grishin semsha way, the inaud yamachurumsho, sinina, na yarumshi gunduka, tombalonsaru menu y orela, or ina chantona murkimsho, sinina, y kenying dombashu saru menyola, udin la menula, the titi sino in example him, semsha shishin se grishin grinjaton y orela, shadia, way yamachumsho, way nangusunyo, tudin debachin, tubada demba debachin. तब बिल फेवरेट देन बनिए ना पेज़ नंग नंबर दबा क्लोक करनो किताब ना नंबर दबा क्लोक करनो सुन्जो का गई सुन्जो ना नंबर दबा सेन सेम का देवाय नो उतने दे ये ना यांग ये कुम जब लूले दुमायां ये ना कोई आलम यादों ओरे ला चाचुंबे या जो दुजुन कोई या जब ये नंबर दबा यादों ये ना यां शिशिं किसे बहुत अजंबा सगना हुई नहीं था किसे बहुत अजंबा दांग लोजी दिशुस में हो रहे किसे बहुत अजंबा से किसे बहुत अजंबा चीज़ मेले रब तक्ता देख रहे हैं मन किसे बहुत अजंबा ये नहीं चुन तब धंधा का सेनोलो ने ना कदम बैला मसे ने खरपदिशिनी औरे ला 랑랑샤 우든 그런지도 어떤냐고 숨냐다. 동행녀 단체가 줄었어. 시시매베 충분다 전반냐베 제탕 외에서 소남단의 녀사냐 컴퓨터시 녀로조스다. 시시매베 충 시신 문호이나 충분냐는 군만하셔냐도 모르다. 다치 랑세다다 유너요르티 사고야 메세드냐 유너로 줍잘한 요르티 사야 김내가 니고이네스 김치샤 전부 대신 CCTV 용어도 어래 군마라도와 마라도 이 딱지하고서 매거시나 어래라 딱지 마야고야랑 기부야 쓰고 이나 군마야 놀나 감부 군마야 걸어주니 겁니다.

나지랑 세 거야야 너서주가 그든데 거 마야불어 우나 강보 종이메 버려라 이제 가난는다 시신이 오지 셈가 무노이나스 꿈만아 오도 오래라 랑세 손음 사이뉴고 개와 나지 거야 차 준비 고민 안 싶은데 그든데 야수고 이네 개와지 강보 셈가 남행지 오이나 이제 개와나야 무노쇼임 쇼뇨다 직셈셔 딱지 야수 꿈비 초신이나 꿈만세 프로홍어도 랑에 겨우슈부치 니송가 그곳으로 임시원이 옵니다. 뇽몽 총군 초대네 라갑 초월 제바데 라니 균의 계도시 덴드 소장 좀 하시다 어떻게 라니 묻네 오래 뇽몽 총군 초대네 라갑 초월 제바데 라니 균의 계도시 덴드 소장 좀 하시냐 시신 남발 다보데 무송이나 뇽몽 총군이나 꿈하시야 꿈만하시 오래라 제 랑샘기 뇽몽시야 빼야 뇽몽이나 당 독숨 쉬송어도 독숨세 끝나고도 야야 고갑옹어도 그시네 대수야 이나서 견제 그시하고만이 그시하고 고갑도 타만이 대야 수림이야 다 시신자 문어이나 쇼장 빌바오냐 이나 겨워제가 뭐 프로야 이제 다 밀루에 탐메대죠 우대들아 유미야 대외 잼바 이곤에 구유도 남이야 미동 소나 년도 내보다 잼바를 제대 녀버샤니다 다 심지 남행어도 토르출 토르얀 수리얀 야두이나 오래라 가야대 야구솔로니는 전반이 오시 된 것입니다. 다들 나 슈송어도 전반이나 전반이 오시 다다 전반이 오시 오늘도 티셔 공부시고 있습니다. 맨날 신 다리세 신 땅과 노예는 막 하는 거로 뭐 결론 뭐가 있나 신 동당 템나 정말 샤콜 오래라 나다 다리고도 티야 망어도 하람도 주 이직 브레제야 브레레오도 브루디 추디 어째 띠우니 좀 띠우지 추디 상랑어도 주 양디 책 양 우디라숑 양의 제제분이 다 생태한테 놓이나 비 딱딱 먹여야 즉 샤워스면 어려라 이직세 띠우 띠우이니 좀 띠우이니 좀 곧 브레저 추추추 이직 쇼부제 따르스 샤친데 이거 신 초내가 딱딱 대유매 어려 잠만이 오지 우동도 돼 잠만이 오지 그 신의 랑세 레가티야도 이나 브레 브레제 잠바세 우딱딱야도와 마야도와 견게도와 마게도와 심시 시시용도 중에 속고 숨이 참바치 오래 어떤 것도 송이나 탐하지랑 그 내가 제대로 먹어야 돼 야고 있는 어디야도 입니다. 대회 참바 이거네 그래도 남양 마당스 다 참바치 송에 소야 이제 겨우 남아른 그래도 얘나 뉴뉴 또 충주성 엄마디 모셔가 답시 야고 숨이 소나 년전에보다 참바치 대 년월샤스 다 년전에봐 야고 있나 겨우 사냐고 있나야 즉 런세 시신어도 넘버다고데 마야고이나 년도가 겨워치만 녀왕어도 겨워이나 그거거든데 말이지 어떤가 보사만 통해야 이제 세미냐고지 다다 숨었습니다. 다 이제 주부지 셈송주 탑시에 되나보다 다 나다지 탑시 가야 놀러오냐나 라마단에 조발레 킨두 제수 땜바당 집에 간데 그제나 전바텔라 겨워주르냐 다 나다지 라마단에 조발레냐나 랑그 겨겨님으로 오래라 랑샤 추엘람된 야겨님으로 우드나담바수 우드나세 말아깐난고 마치나인 기답거노 배자간노 우치나클로 우드냐고 이나냐고입니다 라마당니 조바냐나 베르담바 분야야 베르담바 수고 이나냐고입니다 김부유 제수된바 김부냐나 티라임이랑 기겐세 제수된바냐나 말순주나오도 어릴라 직배 깐디 구제라스 티다 심내가 플라자야다 겨우치마 인성어도 대개고스라나 우드니까 오라마니 있음 즉 플라자야 베르셔쿠바야 이제 배제는 넘버 답은 하고 있나? 양 전반이냐고 지 송대주 편도로 입니. 류준 신의 신의 검난이다 검샤 오래라. 다들 나 정하라 옥 중업냐고 지 사람의 breathing meditation 지 오래라. breathing meditation 지 옥 중업냐고 지 옥 중업냐고 지 검문에 매놈 쇼다다. 또 검문에 매놈 옷 시인이나 검야불 검 넘버 답받아 야 대주 그 탑시지샤 옥 중업 옥 마라동 야라 롱예주지 오래라 우찌찌찌 야고맹하르세 또 공문에 제 가야슈루 야고슬로니나 공문에 제샤 두준가르 산스크리트가 샤마타니기 오래라 샤마타 앤 위바사나니 퇴용원에도 오래 벽에 그 신의니기 신의 신의기 베리니나 건박니체다 또 나니 슈스메야 땅 건박아 내 티야나 건박니체 시버콜로프리규 양 초티가 상당으로 우통으로 브리스우드 떠나야 이르바서 오래 장난하고 이제 낭보치에 대해서 그래서 제제 잡아 대해서 또 신에게 배려입니다.

겹줄 야육 체지짓 땜티 제직도가 슬림교십 나렌드 모디 게세 페리스가 프랑스 계급각 손에 약간 토쇼바 낭담바 하이레벨 미팅 총디디 낭부르 슬림교십 모디 대신업 프랑스 계급각 신진 교십 에메뉴얼 매크론 담바 위버텍 니구 소니가이 엠주 롱나이 김보르 쿠셰 모디시 소니가 던친 토쇼바코 소디 소야 고티나이 김보르 소디 신은 쿠셰 모디시 클럽 소시 나오주지 드유 김보르 위버텍 서밋 니구 소디짓 유럽 계급박 테크놀로지 상다 토가 닝 스타트업 레가 고조막 고급 티크닝 제고 텐다티 이불 위바틱 송디카 더둑지 갸글크 내셔널 퍼빌리온 니네 갸급피소 웃모톤 제고 냠질롱육 고급 타부바카 텐다티 이불 에제 갸글닝 유러피언 innovation ecosystem nyawo chejik brekai thulam nok goibdi rasuk petono yimbunyas nangni oi jungsi penjerlo nitung khilgroning khilinis che rural sane bakha gerilamdang ringan che kilometer Tunda Kelgrole Laksho Che Nayuk Cheji Nyugunumbur Rural Development Lekungsi Nesul Bidanga Pradhan Mandri Gram Sarak Yojana Cheji Ning Dreyu Rural Connectivity Initiatives Chejik Ningaya Rural Sane Bakha Shangnang Cheyuk Toka Ngukurur Tunda Chipkidgun Gyadhule Laksho Trotsongdongyuk Tanki Sarambur Rural Road Connectivity Projects Chajijit Gochoyuk Toka High Level Review Meeting Di Sonangbur Uz Meeting Gotinangan Rural Development Lekung Secretary Kushib Rohit Kansal Sinangbur Sonika Nade Andhra Pradesh Nade Bihar Chhattisgarh, Jharkhand, Madhya Pradesh, Maharashtra, Rajasthan, Ning, Ngadi, Shanmaki, Senior Officials, Pankha Lange Basiye, Nyamju Lungnambur. Gese Delikak, Chikub Lanjan, Cham Rekha Kubdasi, Desh, Geyong Geseka, Plangsumrink, Misenang, Dedantoka, Public Welfare, Camps Niya, Tsugukak Gunji Nambur Uz Kemso Silan Kashyap Narendra Modi Kuk Barasal Vishwaske Vikaske Jan Kanyalke Abiyan Nyago Chajining Dreya Nandu Yimbur Cham Guptasi Nonanga Uz Kemkak Gyaya Misenang Ujuning Delhi Junk Schemes Naga Mahapning Dreyo Netsuning Kevan Longme Tongunung Burnyaks Nangni Ngade Jharkhand Ka Dreso Pliba Rajya Sabha Kak Seat Neka Desh Vot Nangbur Vot Pachuk Dusuchit Naleng Suze Tuvuksur Kozuya Nup Suze Plisak Nangbur Eji Ejik Nup Tsuze Lengachi Vot Grankana Yukimbur Grankana Mambur Madi Mizoram Kayi Rajya Sabha Kak Seat Thika Desh Oishan Ambur Sinsanjam Draupadi Murmu Nohtur Madi Odisha Ka Plang Nei Ring Sigura Phyepchuna Yukimbur Otskapji Sinsan Zongti Mahurbanch Kak Sane Rairangpur ka